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볼록해지는 뱃살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내장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키우고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 위험을 높입니다. 내장 지방은 알츠하이머, 뇌졸중, 그리고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다른 질환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과 관련이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식이요법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미부족 하면 대장 지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 연구팀은 19세에서 39세의 비만이 아닌 건강한 사람 12명을 선정해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몇 주간에 걸쳐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처음 4일 동안은 모두 9시간씩 자게 했습니다. 이후 두 주 동안은 절반은 9시간 수면을 유지했고 절반은 수면 시간이 4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이후 3일간은 두 그룹 모두 9시간 수면을 취하는 회복기를 갖게 됐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잠을 적게 잔 그룹은 9시간 수면 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일 약 300칼로리 더 먹었습니다. 연구 결과 제한된 수면 그룹의 뱃살이 최대 9% 증가했고 내장 지방이 11% 증가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연구팀은 젊고 건강하며 상대적으로 마른 참가자도 수면 시간이 줄 경우 칼로리 섭취 증가와 체중 증가, 내장 지방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보통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축적되지만 수면이 부족할 경우 내장 속 깊이 위험한 위치에 축적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질의 수면과 함께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좋은 방법을 알아봅시다. 조금 덜 먹는 저열량 식사. 평소보다 열량을 줄이는 식사는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필요량보다 하루 500칼로리 정도 적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0.5에서 1kg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류 등의 많은 포화 지방과 과자 등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도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흰쌀밥과 면 등 탄수화물 음식을 절제하고 현미밥과 통밀빵 등 통곡류 섭취를 늘리는 등 식습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비만을 유발하고 근육의 인슐린

감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활동이 줄면 대상 지방이 쌓이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또한 중성 지방, 혈당, 혈압이 높아져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운동했으니 하루쯤은 날 잡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자칫 포근폭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먹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식습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을 빼려면 식습관 관리가 우선입니다. 식사의 질이 좋지 않으면 운동을 얼마나 오래 고강도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의 토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말은 날씬해 보이지만 체지방 비율이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손에 잡히는 피부 바로 아래 피하 지방은 적을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의 경우는 다릅니다. 장기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눈에 덜띌 뿐입니다. 이런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는 바깥 지방층보다 위험합니다. 당분과 소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섭취로 내장 지방이 쌓이면 비만인 사람과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내에 내장 지방이 많으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점점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 내장 지방이 쌓여 동맥이 막히면 나머지 신체 조직으로 흐르는 혈류가 막히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지만 식습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저기 사망 위험도 증가합니다. 신체 활동과 식습관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했지만 원하는 대로 다 먹은 사람들은 운동과 식습관 모두 신경 쓴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살을 빼려면 먹는 것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많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정크푸드나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음료 등은 빈 칼로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탄산 음료나 사탕 등 가공식품은 영양소가 거의 혹은 아예 없습니다. 몸의 에너지를 채워줄 비타민, 단백질,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보통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운동할 동기나 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간신히 헬스장에 갔지만 그런 빈 칼로리를 가지고는 생산적으로 운동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처음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또는 고강도의 운동을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더 빨리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소모되지 않은 빈 칼로리는 모두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이 낮은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경우 근육량도 늘어나지 않고 운동 후 완전히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의 양을 늘리려면 닭고기와 연어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다며 단백질과 같은 다량 영양소가 근육의 양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